0: 괜한 디 자고나 있나? 이게 안 하네.
1: 괜히 괜한 디가 지나게 되거든요. 대 친구인데 Charlie Hanson 이래 키치고 와메 카트인데 이래 카키나는데
0: 근데 안 배야 올 하스피탈 안 거기 알았어 1929 이게 하여지 하디야 그죠 딩 컬러가 있다 요나스 해야 되거든 질은 하여지 해야 이게 다리 대한다 하여튼 왜 캔 거다 곧 아벤 이제 카라가 라이다 니스는 샤나 이 메가 킹고 페고 카시스 사트웨이 아트웨이 니스는 샤나는 리브라 콩기 딜라네기 디디 디라 코 콘슈리 율라지 라스베 콩
1: 헨리 하스로 거기라
0: 아 고조
1: 하즈 에큐고 알라 카 캠버린 차인 레슨
0: 아 이제 카 캠버린 차인 레어
1: 그다 E me já que ele nunca viu tinha lá o tinse nego ainda.
0: Na equipe já que quem cani co trago que o ano. Quem bem ainda lá com o puno.
1: Então de dar sei.
0: Trabalho na gente.
1: Então de dar sei. O resto aqui que a gente lê.
0: Então a terceira. Acabou de o ano. Da quem a gente insone com na gente. Agora de a gente não aí. Mere lixo. Te com na sarei. Ji gaya kyu kiri sunti. Na tane na acha kore sava takin kuto. Ita la acha la. Sapan kote gane a tae kuto. E kya te onde a? A te te kuto ngi. E kongi ko onle ki tane yu lia inda ne. Ji kya kong kuto ngore sala ne da acha. E sana chi kya na sari ki gaya kyu kiri shagi. Kanya
2: Chimachera, Eritrenia Lane, Leon, Naguinde. Turkatai said Jaguzan, Clegonetle Yenayunde. Tutsen were Kanatirada, then I mean Hellinde. Some of Gibson Daicho, Edward Jumbo. Pazakins and Daicho, Angus McNally. Gaget Tues and Daicho, Margaret Leishman. Gotta Pazakins and Daicho, E. Frank Horace Jula, I Jean Eritinus, a quote issue, must see good sinathan. Such on Turamte and a heritage thousand. Nezuri Gatti, Cecilia Jim Hope CJ.